0: 빵짱 예의죠.
1: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의죠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의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의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저이 pwede ka utang sa emo?
3: Oo, pwede git. Kaso, may interes.
2: Mayo pang pautang mo, may interes. Nga sa akon, wala git may nagpakita sang interes. Nga, Choy, nga!

0: 빵짱 예미 존!
1: 국내 도시리 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결과 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미 존!
1: 뭐다 못 필요한 임포트 로컬 금방은 바다에 싹 갈라와까
0: 빵짱 예미 존!
1: 빨아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각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미 존!
1: 이 방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Choy, may kulintas ka na, Choy. Kabakla ko na, 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, Choy. Hindi pa rin isang ex ko. Nadaw ginakuga niya na ako sa relasyon, ha, mo?
3: Hati mo!
4: Tiba-tiba ang saya. More! Sa natatanging all hits forever.
5: More! Ready, set, more!
4: My only radio.

0: 빵짱 예비초!
1: 대도 슬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 스파가운 가가밋 스마라이
0: 빵짱 예비초!
1: 모다모 필리언 임포르텐 루팔 금방은 바가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비초!
1: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초!
1: 마이 망가 발라크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Choy, may carrots ka na kag kalabasa? Abi pa bakla ko, Choy?
3: Ay, abo! Dupunog isang vitamin E ang imo baklunaw. Anon mo ang kalabasa kag carrots?
2: Ay, Choy, amo nang pakaon ko sa boyfriend ko. Para magtinaw man ang mga mata niya kag makita niyang sakripisyo ko para sa iya.